담미바 담미바 기리바 기리바 기리바 깐내름 왕어 깐내름 왕어 깐내름 왕어 깐내름 왕어 깐내름 왕어 깐내름 왕어 깐내름 왕어 깐내름 왕어